0: 미스티랑네 도나 그라이족 날리 오카이 자만기노
1: 바바 이안 다카바 잔이랑 네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
0: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고 나위자마
1: 암바 나 자프레티밍 자마노 나 자족고데 낭유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에니 남근이나 남마차 아니미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
0: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야띵아
1: 어이 루가 맨에서 나라와 돈 콘다키 니스카냐?
0: 플러스 F 친코 니가 친구이?
1: 예 플러스 F 니금은 온 티서 당았 나만 겐마?
0: 나마 시야마 젠 살론 아 차니랑코 차온 비엔코 블라갓 급바 망라갓 급바 아로 추옹 급바 비타민랑 농자온 만데니 잔치아니코 불기였다 아로 비엔 비망 코바 노맞다 우니금은 사 차니랑코 브리온 플러스 F 친 낭 급바 코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낭 비엔 비망 코 망라갓 나 아로한 생 발조개 라키나겠다 차니 보스추랑코 브리온 플러스 F 니 친 낭 급바 코사 브리보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겠다 위야팅
2: Nasimala simpu momeni rengkeman gitrang riang jokwati niksok jani watna ya gitrangko gak matang ha. Tau jol jol, iris watri rengkeman rangko kenat skainga.